0: 你的钱拿好了，卡了肥皂的。卡了啥子？
1: 신디 가이단 길게 낙샤. 쟤는 낙샹 미자튼 나나 귀여운 걸 가시겠댐스베.
0: 아, 就是嘛, 니네 钱만 拿好了拿好了吗?
1: 장풍샤 쌤이는 쇠즘도 쓴먹은데 볼마. 민 알마인 볼 낙샤나.
0: 아, 就是嘛, 今天塞马会我狠狠地赚他一笔，不要担心我，拿好你的钱，放心吧. 아,
1: 喂, 장풍샤.
2: 哎, 장풍샤. 장풍샤. 哎, 听说你的男人跑哪?
0: 啊，村主任，你咋说话的嘛？人家男人跑了就跑了嘛，有什么了不起的？我们外地人跟你们当地人不一样，我们离了婚也不丢人的，男人没了再找一个嘛，是不是，江波儿？我走了。